0: 신현무 빛나무 비코바 헬결의 2월 거도
1: 오케이 아까 목파다 라트 조자 This is Splash 105.5 FM, the integrity station promoting right values.
2: 나온다.
1: 안와라나 녹보 딘디 어둠 메산 어둠 메산 탄탄탄 시 아드바요 팔레티 톨러타 저 바보 시 웨인이 오마 mo so balaje ajibade akande adebayo faleti o ibi oba wa ile ri ni royal mu esi gbagbe afefe adebayo faleti omo faleti mo esi beere bi akoni lo Valeti ode adaba Adebayo Valeti ode ti pajana ku pa lili para ode o afinju ode ti lekunu gba wo gbo oya o le papa wodu
2: awoda
1: o se